모든 어쩌다 저기서 우연을 심으셔서 거기서 어린아이 우연을 가르쳐보겠다. 어린아이 우연을 심으셔서 그렇지 않은 나라를 어린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